0: 참 내 수에는 우락띠의 양코펑 체리암펑 야철아라 원켜무다 From the beginning of this world to the end to the rising of the sun He is Lord
1: He is Elkel
0: No challenger 불리냐매 제이세스의 소리오 내 파워만 삼구는 수 아인 무인 어리버
2: 사바이
0: 야만아 소